0: 전화 전화 전화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자철복 자철복 자철복 자철복 자철복
1: Romanos 3:24 Siendo justificados gratuitamente por su gracia mediante la redención que es en Cristo Jesús. Está escuchando Radio Revelación Estéreo desde Quetzaltenango, Guatemala. Esto es Radio Revelación Estéreo.